0: 역시 인터뷰입니다.
1: 벗어나시고 싶어.
0: 나도 혼자는 뭐, 다들 뭐, 만듭니다. 그래서 헬스마시면 술도 막, 이래서, 이래서, 또 아니, 뭐, 나도 호당 가서 가서 하셨으니, 이사장 주시
2: 대상, 대상, 내 문대 아가티 아디샤베 이디네미에 가르바 코리처럼.
3: 에이, 저, 마늘 보고 얼굴에 셔블한 거.